0: 먹은 상살이요. 가장 벗은 달상이라 장상궁 채살 동네방네 불란살 이웃지간 회살살은 도정난들은 실물살 흙을 달아 도살인지 돌다리 우면 석살이다 장담봉 채살 죽은 나무등 덧살 사냥 물란이 살살 흙을 내리니 흙농살 물론 내리는 흙농살은
1: Beams and roots from the hills, and all that it passes.